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허순복 작가의 단편소설 미련은 회색빛 사랑의 두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그녀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다. 무엇이 한번 꽂히면 끝까지 파고들었고 본인 나름대로 다 알았다고 판단되면 금방 흥미를 잃고 새로운 것에 눈길을 돌렸다. 그녀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피아노에 놀라운 집착을 보였다. 키가 닿지 않는 높다란 피아노 의자에 기어올라 작고 여린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맑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그녀의 어머니는 멀지 않는 곳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칠 줄 모르는 연주에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터지기도 했지만 피아노에서 떼어놓기만 하면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 그녀를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된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제대로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피아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그녀의 작은 가슴을 불태웠다.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며 흑백 건반 위에서 쉼없이 점프하는 그녀의 작은 손가락 사이로 자신만의 선율이 샘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눈에서는 피아노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반짝였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차곡차곡 급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개성을 부각했다. 우선 헤어스타일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함을 보였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흰색의 긴 드레스와 바구니 머리만을 고집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으면 눈을 감고 손끝이 건반 위를 자유롭게 헤엄치도록 내버려 둔 채 자신만의 선율을 읊조리고 있었다.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 끝내 최고급인 10급을 획득했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 동안 그녀는 건반 앞에 마주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며 멍때리는 날이 많아졌고 긴 드레스가 거추장스럽다고 투덜거리며 옷사러 가자고 졸랐지만 휴일이면 어머니가 공연을 나가다 보니 같이 가주지 못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지 그녀는 아빠가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까지 찾아가서 아빠를 졸라 옷사러 갈 계획이었다. 남들의 휴일이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제일 바쁜 시간이었다. 태권도장에 들어서니 연습이 한창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땅과 나무바닥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입구에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내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하하하는 연습생들의 힘찬 구령소리는 그녀의 마음에도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동작 하나하나가 리듬감 있고 힘있어 보였다. 바로 그때 반대편 훈련 구역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시선이 그쪽으로 끌렸다. 조수가 판자를 지지대에 고정하자 한영이 앞으로 나와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준비 자세를 취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살짝 숙인 뒤 위로 힘을 주더니 오른 주먹을 번개처럼 날려 판자를 세게 내리쳤다. 그러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판이 순간적으로 부서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충격적인 장면에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약간 벌인 채 와 하고 환성을 지르며 저도 몰래 박수를 쳤다. 그제야 아빠는 문 앞에 서 있는 딸을 발견하고 동작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흥분에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빠, 저도 태권도 배우면 안 돼요? 저도 아빠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는 몸을 낮추고 그녀와 눈을 맞추면서 말했다.
1: 힘들 텐데 할 수 있겠어? 우리 딸이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0: 아빠의 시원스러운 대답에 어린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의 씨앗이 심어졌다. 아빠가 다른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사이 그녀는 신나게 내리치기를 연습했다. 결국 두 손이 다 터져 피가 흘렀다. 그 모습에 아빠도 적이 놀랐고 엄마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빠와 목소리를 높였다. 피아노 치는 딸아이의 손을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말이다. 그렇게 시작한 태권도에 대한 사랑은 초중을 졸업할 때까지 쭉 이어져 갔고 그녀의 머리는 귀여운 바구니 머리에서 남성스러운 단발로 바뀌었으며 하얀 드레스에서 새하얀 도복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태권도 훈련에 미친 듯이 매진했고 중학교 졸업할 때는 검은띠를 두르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보통 남학생 서너 명은 거뜬히 쓰러뜨릴 수 있었다. 고중 시절에는 다시 아름다운 소녀로 변신했다. 긴 머리를 어깨까지 찰랑찰랑 늘어뜨렸고 복장쇼라도 할 만큼 유행하는 힙합 댄스 스타일의 복장을 날마다 바꾸어 입고 다녔다. 그녀가 입는 옷은 곧바로 학교에서 유행으로 번졌다. 18세의 그녀는 힙합 댄스에 빠졌다. 그녀는 뭘 하든 출중했다. 피아노, 태권도, 댄스, 음악, 미모마저도 부족한 것 없는 봄같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딸한테 큰 기대를 품고 세웠던 미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졌다. 상해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후 다시 유학까지 시켜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꿈을 딸이 이루어주기를 바랬었다. 그녀는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어머니의 바람과는 멀지만 본지방대학의 예술학원 무용학과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녀 어머니는 수석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바람에 그나마 창피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닐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이미 자존심은 많이 상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순환의 시작임을 그녀의 어머니는 어찌 알았겠는가. 그쯤은 전국 축구 각급 연맹 경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연변 축구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전 연변은 축구의 열기로 들끓었다. 그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연변 축구 응원팀의 치어리더들을 모집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그녀는 선참으로 지원했고 치어리더 팀의 반장으로까지 임명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그녀는 축구팀과 가깝게 접할 수 있었고 축구에 몸과 마음을 바칠 만큼 열광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은 축구에서부터 발전해 선수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도 피부색이 까만 메시라는 흑인 외적 선수에게 반해버렸다. 메시는 한 마리의 용맹한 맹수마냥 기다란 두 다리를 번개처럼 번뜩이며 운동장을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있었다. 메시가 필드에서 보여준 자신감과 힘, 생명력과 열정은 그녀에게 기쁨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그것은 마치 따스한 햇살 아래 소리 없이 돋아난 봄날의 새싹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사뿐히 자리 잡았다. 밤이 깊어가고 방 안에는 고요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자신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새근새근 숨쉬고 있는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느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동자,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이 사랑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을 헌신해서라도 그녀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리라는 굳은 맹세가 암묵적으로 내려왔다.

0: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의 허리를 감고 있던 손을 풀어 툭툭 튀는 심장에 얹었다. 한참을 듣더니 드디어 빨간 입술을 살며시 벌려 새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응석 부리듯 애교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위해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이라는 말에 그는 그제야 잊고 살았던 자신의 아내를 겨우 떠올렸다. 그는 아내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비 오는 날에 길을 떠났다가 우연히 길역집에서 비를 피하다가 마음 착한 주인장이 건네준 비닐 우산 같은 존재였다. 비가 멎으면 버리려던 것이었는데 별로 무겁지 않아서 쥐고 있었을 뿐이고 언젠가 마음에 드는 든든한 우산이 생기거나 짐이라고 느껴질 때 언제든지 버리려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아내는 그런 존재였다. 고운남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출세하려고 아글타글 공부를 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으나 겨우 연변 농학원에 입학했다. 졸업 후에도 뒤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용종 산골 마을의 인삼 재배 기술 일꾼으로 안배되었다. 농촌에서 도망치려고 멀리 뛰어봤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었다. 자신의 고향 마을보다 더 깊은 산골로 다시 돌아온 운남이는 한심스러웠다. 운명이 왜 자기한테 이렇듯 가혹할까 싶었다. 가정 조건이 좋은 집 애들은 농업국이요, 기술감독국이요 하는 신의 국자가 붙은 곳에 안배되었다. 운남이의 이런 심정을 알리 없는 촌장은 대학생이 왔다며 경사가 난듯 어깨를 들썩이며 반가워했다. 숙소도 본인의 집에 마련해 주었다. 촌장네 집본 건물에 붙여서 지은 작은 방이었는데 온돌도 따로 놓아 단독방이나 다름없었다. 집안에 들어서니 왼쪽 견벽에 오래된 이불장과 옷장이 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 맞은편에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옆 오른쪽에 책상과 글상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책몇 권이 꽂혀 있는 작은 책장과 앙증맞은 탁상 거울이 놓여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연분홍색 침대 시트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공기 속에는 은은한 여자의 향이 느껴졌고 마치 신혼방에 들어선 듯 따뜻하고 안온한 느낌이 들었다.
1: 누가 사는 집 아닌가요?
0: 그의 물음에 촌장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2: 올해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고 집에서 수련하고 있는 우리 딸년이 쓰던 방이라오. 아니, 그럼 제가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조용히 공부를 해야 할 건데. 아니네. 공부 머리가 없어요. 세 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이건 비밀이라오. 우리 미녀가 알면 나 죽어요.
0: 촌장은 웃으면서 눈을 찡긋해 보였다. 운남이도 두번 만에 겨우 대학에 붙었던지라 그 마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은근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이름도 촌스럽게 미녀라니 이름값을 할 만큼 예쁜 건가? 우울하던 마음에 한가닥 햇빛이 스며들듯 씩 웃음이 나왔다. 이곳에 오기까지 아마 처음 찡그렸던 얼굴을 펴는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6시가 되자 촌장은 아침 식사를 하라며 아랫방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온나미는 겨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대충 세수를 하고 잠도 덜깬채큰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고 긴 외태머리를 딴 처녀가 등을 돌린 채 가마목에 앉아 큰 가마에서 국을 뜨고 있었고 촌장 부인은 부엌에서 불을 놓고 있었다. 촌장은 어서 밥상에 앉으라며 손을 끌었다.
2: 우리 식구랑 한상에서 식사를 해도 괜찮지요? 아이고, 그럼요. 아, 그리고 말을 놓으십시오. 자식 같은 사람인데요.
0: 촌장은 허허하고 웃고는 그럼 그럴까 하면서 부엌을 향해 소리쳤다.
2: 자,
3: 그만하고 올라들 와.

0: 서로 인사도 하고.
1: 그녀가 국사발을 조심스레 온나미 앞에 놓으며 살짝 머리를 끄덕였다. 온나미도 유심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한눈에 안겨오는 것은 까만 피부였고 길쭉한 얼굴에 가늘고 긴 두 눈, 평평한 콧마루와 선이 선명하지 않은 입술, 한마디로 희미한 얼굴이었다. 긴 외태머리와 고전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뒷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름값을 못하는 얼굴을 보며 온나미는 저도 몰래 희미하게 웃어주었다. 온나미는 하루도 이곳에 있기 싫었다. 어떻게 하면 시내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그러나 낮에는 묵묵히 일만 했다. 인삼 재배가 잘돼 성과를 따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기도 했다. 밤에는 무료하기 짝이 없었다. 한적한 시골의 밤은 조용하고 벌레들이 우러대는 소리만이 생명의 존재를 알리는 것 같았다. 달이 휘영청 밝은 늦여름의 밤에 온나미는 살며시 철문을 닫고 문앞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에 빨랫돌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담배 한 가치를 붙여 물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궜다. 부드러운 물갈기가 발가락 사이를 요리조리 감돌며 간질거리는 느낌이 좋았다. 갑자기 작은 두 발이 스르륵 옆에 가지런히 놓인다. 미녀가 슬며시 옆에 와 앉아 있었다. 그날부터 둘은 밤마다 빨랫돌 위에 앉아서 서로의 진로와 인생에 대해 끊임없는 이야기를 나누어 갔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물고기 잡으러 떠났다. 온나미는 부지런히 발로 풀숲을 더듬으며 물고기를 몰아낸 후 그물로 떠서는 미녀가 들고 서 있는 고기 다래끼에 담았다. 갑자기 미녀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다리 사이를 가리켰다. 거마리 한 마리가 허벅지에서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온나미가 손을 대려는 찰나 거마리는 팬티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덜컥 겁이 난 미녀는 재빨리 팬티를 벗어버렸다. 온나미는 가볍게 거마리의 주변을 손으로 탁탁 치면서 떨어져 나가도록 했다. 거마리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빨간 피가 길고 곧게 뻗은 두 다리를 따라 흘러내렸다. 검어 반지를 한 얼굴과는 달리 몸은 하얗고 근육은 팽팽했으며 손에 다치는 느낌은 부드러웠다.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름다움과 사랑을 관장하는 신, 아프로디테의 화신처럼 온몸에서 타고난 자연의 아름다움이 발산되고 있었다. 황홀함에 손을 떨었다. 급기야 손을 떼려는데 그녀가 그 손을 꼭 누르며 그 자리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 한 해 동안 둘은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에서, 들에서, 냇가에서, 볕집 더미에서 술래잡기를 신나게 놀았다.

0: 살아가는 데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라기보다는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한알은 번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요즘 살기가 어떠냐고 흘러가는 말처럼 건네줘도 어쩐지 부담이 없고 괜시리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나눠줘서도 아니며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1: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내려놓고 싶고 감춤 없이 내 안의 고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심장이 따뜻한가 봅니다. 그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면 내 눈물의 의미를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말 한마디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보다도 더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을 때 다가오도록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있음은 나 사는 세상의 보람이고 은혜입니다.
0: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흔쾌히 나를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 바로 당신이라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에게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마시는 차 한 잔엔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행복의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사람,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요즘 들어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또 체온 조절과 수분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름철 건강을 해치는 탈수와 식중독 그리고 열사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건강상식 코너에서는 여름철 수분 보충부터 식중독 예방까지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 보충인데요. 하루에 2리터가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에 1.5리터 내지 2리터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지만 더운 날씨의 활동량에 따라서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체수분의 1% 내지 2%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서 빠르게 배출되므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1: 제철 과일과 채소로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섭취합니다. 여름 제철 식품은 수분 함량이 높아 자연스러운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2%이며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K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항산화 성분이 있고요. 수분 함량도 9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일과 채소들은 단순한 수분 공급을 넘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0: 다음은 식중독 예방은 여름철 최우선 과제입니다. 식중독은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생물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데요.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은 세균 번식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예방을 위한 핵심 수칙은 이러합니다. 먼저 손 씻기입니다. 음식 조작 전후 화장실 사용 후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익혀 드시기입니다.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 이상, 어패류는 85도 이상 완전 가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음식 보관을 해줘야 합니다. 냉장고는 5도 이하,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 유지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규칙을 지켜줘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과 도마를 구분해야 합니다. 육류용과 채소용을 분리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1: 폭염과 열사병의 증상을 알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폭염은 비정상적으로 더운 날씨가 며칠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폭염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심각한 온열 질환을 말합니다. 열사병 초기 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경련, 과도한 갈증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만성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0: 더위를 먹었을 때 드셔야 할 음식과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 주스를 먹어야 합니다. 이는 천연 당분과 수분을 동시에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미역 냉국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미네랄과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보리차도 좋겠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수분 보충에 안전합니다. 팥빙수도 여름철에 좋겠습니다. 팥의 사포닌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 냉국도 좋겠습니다. 나트륨과 칼륨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위를 먹었을 때는 찬 음식을 급격히 섭취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물부터 조금씩 마시면서 체온을 서서히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름철 건강은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만들어지는데요. 앞서 얘기한 하루 8잔의 물, 신선한 제철 음식, 조리 전, 손 씻기 등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올해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문희가 부릅니다. 사랑의 푸른 하늘.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김순옥 선생님의 수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엄마. 딸의 결혼식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어느 아침이었다. 나는 취직와서 15년간 친혈육보다 더 가깝게 지낸 아랫집의 어쩌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봉 어머니, 미연이 5월 4일에 결혼해요. 별일 없으시면 오세요. 그러자 성봉 엄마가 말했다. 에그, 어쩔까? 내 지금 다리가 아파. 꼼짝달싹 못하는데. 그나저나 좀만 나아져도 꼭 가겠소. 세월은 참 빠르다. 내가 시집 온 지도 벌써 40년이 됐다. 나는 금방 시집 왔을 때 농사일을

아무것도 할줄 몰라. 어쩌다 엄마가 와 돌피도 알려주고 넌김 매는 법도 차근차근 가르쳐줬다. 그네는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줬다. 어쩌다 엄마는 내가 시집 왔을 때 37, 아이 다섯을 키우는 중년 아주머니였다. 항상 환하게 웃고 마음이 착했으며 일도 노래도 뜨개질도 잘하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었다. 헌데 온 마을 사람들이 그네를 어쩌다 엄마라고 불러 궁금했다. 시어머니에게 여쭈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아랫집은 열사 가문으로 며느리가 어린 나이 시집 와서 연달아 딸만 넷 낳았다. 계획 생육이 엄격했던 70년대 말, 며느리와 아들은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손자를 꼭 봐야 한다며 고집을 피웠다. 결국 며느리는 또 임신했고 산아제한 위반이 두려워 인공유산을 하려 했으나 시어머니의 감시로 시기를 놓쳤다. 소문이 퍼져 부녀 간부들이 찾아와 락태를 공고했지만 시어머니는 열사증을 내보이며 영감이 전쟁에서 목숨 바쳤는데 손자 없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오? 라고 하며 통곡하며 버텼다. 결국 1979년 11월 28일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어쩌다 아들을 낳았다며 축하해 줬고 그리하여 어쩌다라는 애명을 붙였다. 그 엄마가 바로 어쩌다 엄마였다. 어쩌다는 할머니와 누나들의 사랑 속에 둥둥 받들려 자랐다. 어리듯 20살 무렵 강했던 할머니가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누나들은 하나둘 시집가고 집에는 세 식구만 남았다. 어쩌다 엄마는 56이 넘어서야 비로소 부부가 얼굴을 마주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어쩌다 아버지는 평생 고생한 아내를 위해 마른 일, 굳은 일을 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놀러갔더니 아내는 앉아서 화투를 치고 남편은 부엌에서 고추를 찍고 있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쑥스러워하며 그는 아내가 감기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돕는 겁니다. 라고 하며 부끄럽게 웃었다. 초겨울 어느 날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딸 집에 잠시 간 사이 마을 사람들이 어쩌다니 집에 모여 놀았다. 마음씨 좋은 어쩌다 아버지는 직접 점심을 준비하며 정성껏 대접했다. 그런데 점심 후 놀던 중 머리가 좀 아프다며 잠시 누웠다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다 그만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응급처치를 해도 소용없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 장례를 치렀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에 아내는 멍하니 굳어앉아 통곡했다. 내 팔자는 이리 사나운가? 힘든 고비 다 남겼더니 이제와 과부 인생을 살아야 하다니. 라고 땅을 치며 울었다. 그러나 봄이 오자 어쩌다 엄마는 어린 아들을 위해 마음을 추스렸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밭일에 정성을 쏟았고 그의 모파는 마을에서 제일 좋았다. 남편 없이 보낸 세월도 어느덧 8년. 어쩌다는 훌륭한 총각으로 자랐지만 농촌 총각이 장가가기 어려운 세월이라 결혼이 쉽지 않았다. 엄마는 애 같아서 밤잠을 못 이뤘다. 결국 아들은 고향을 떠나 용정시에 작은 집을 사고 어머니를 모셔왔다. 그리고 외국 연수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엄마 몰래 출국 수속을 밟아 비자가 나왔다. 처음으로 아들과 이별하는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혼자 남은 그녀는 낮에도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복잡한 머리를 끌어안고 집에 누워만 있었다. 낮에는 그런대로 그럭저럭 지낼만 했지만 밤이 되면 무슨 생각에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병원마다 다녀도 뚜렷한 진단 없이 마음의 병이라고만 했다. 딸들은

어쩌다 엄마는 예순일곱, 남편은 뇌출혈로 잃고 아들 하나와 딸 넷을 뒀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 나이에 무슨? 라고 하며 망설였지만 두 딸의 주선으로 만나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어쩌다 엄마는 파마에 화장까지 하고 그동안 입지 못했던 예쁜 원피스를 입었다. 딸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엄마가 갈 코스모스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두 분은 첫 만남에서 마음을 열었다. 서로 배우자를 잃은 아픔을 이해하며 남은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어쩌다 엄마는 67에 재혼했다. 한편 외국에서 돈을 모으던 어쩌다도 마흔이 거의 될 무렵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 결혼해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올해 어쩌다 엄마는 77, 재혼한 지 10여 년 동안 두 분은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 어쩌다 엄마와 띠동갑인 나는 파란곡절 끝에 피어난 이 사랑의 꽃이 영원히 아름답기를 기원한다. 어쩌다 엄마,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네, 김순희가 부른 노래 둥글둥글 살아보세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용, 제작의 리처루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